0: 빵짱 예리죠.
1: 내도슬 가구, 살인 사파, 엔젤, 스쿨, 슈플라이, 스펀, 가운, 금감, 잇스블라이.
0: 빵짱 예리죠.
1: 무덤, 필리언, 임포르, 밀루판, 금방은 버거이, 썩갈로워커.
0: 빵짱 예리죠.
1: 바라서 바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서 광고가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이미
1: 쫄 뭐 이 먹어 말라 그런 프레스카 한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
2: Choy, nagpalista kami di Choy sa watch list, Choy.
3: Ano? Watch list? Wala ko kapang lista na. Nga, sino ipalista mo, how?
2: Ay, Choy, ipatokhang ko ang mga chismosa sa amon, Choy. Mga tupad malay ko, ng mga nagakotso-kotso sa akon.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public restroom, take one quick second to glance under the stalls. Not to intrude, but to be aware if someone is inside or if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That simple check can prevent unexpected situations, especially in tight or unfamiliar spaces. When you know your surroundings, you can better protect yourself.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